0: 您正在收听的是 FM 106.9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조당의부서기이며시당의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의서기인림소림이부분적공업기업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19기珲春시정부제67차상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전시정부법원검찰원연동2026년제1차연석회의가소집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5일조당의부서기이며시당의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의서기인림소림이부분적공업기업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숙근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조당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실물경제를기초로제조업이주인이되는것을견제하고기업에봉사하는것은발전에봉사하는것이라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며공업을크게틀어주는선명한방향을확고히해공업경제질적향상과증효를착실하게추진함으로써珲春의개방발전을가속화하는데튼튼한버팀목을제공해야합니다림소림은선으로대당길림발전유한회사珲春열전기분회사순봉시멘트제조유한회사팔련성탄광등기업에가서기업의생산경영상황을상세히요해하고관련책임일꾼과좌담교류를진행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공업은경제발전의안정축입니다관련기업에서는발전자신감을견정해하고시장기회를선점해야하며본업과조업에집중해생산규모를확대하고생산능력과효율성을높여기업의안정적인성장과발전을추진해야합니다관련부문메시직서국유기업과상시적인소통접목을강화하고귀한요구사항을제때에전달하며양질의자원을공유하고실질적인협력을심화해공영발전을실현해야합니다의의를평양해사회적책임을참답게이행하고자발적으로공익사업에참여하며실천과책임감으로지방발전에보답해기업의정감을채워내야합니다안전생산의최저선을지키고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요구를엄격히준수해야합니다안전책임을최소단위까지세분화해이행하고설비점검인원양성위험요소점검및정돈을상시적으로추진해생산경영이안전하고안정적이며질서있게운영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관련각부문에서는기업봉사의식을확립하고기업책임연동제도를철저히시행하며적극적으로앞장서봉사에나서인력에너지자금등생산요소보장을잘해기업이규모를확장하고강성기업으로성장하도록해야합니다소집이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5월15일시당의부서기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당사위원회부서기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19기시정부제67차상무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근일공무원상무회정신을전달학습하고2026년도珲春시인민정부중대행정결책사항목록珲春시소리환경공능구획분방안珲春시공업용지표준지양도개혁실시방안을심의했으며珲春시2026년대학입학시험준비사업정황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珲春시소리환경공능구획분방안은소음배출규범과도시정밀화관리수준향상의기초지탱입니다각단위에서는직책분담에따라항목별로엄격히시달해야합니다장기효과관리통제기제를구축하고위법소음행위에대해서는신속히처리하고기한내시정하도록하며반복적인교육에도시정하지않는경우일률로법에따라처벌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공업용지표준지개혁을다그쳐추진하고항목별로검토하며동적으로조정해기업의착지전입지요건을합리적으로관리해야합니다대상입지심사제도를엄격히시달하고 다국무역, 해산물 가공, 청정에너지 등 종점 산업 대상의 착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심사 기재를 보완하고 전 과정 시한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기한 초과 처리 사항에 대해 적시에 감독 독촉해 제도적 공정과 형식적 운영을 두드려야 합니다. 장기 임대, 임대 후 양도, 유연한 면한 양도 등 공급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해 기업 착지 자금 부담을 절실히 경감해야 합니다. 전 과정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약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감독 독촉하며 신용 불량 기업에 대해 엄격히 제재 처벌해야 합니다. 리조휘, 관아비, 류위, 유림, 소지비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15일 전시 정부법원 검찰원 연동 2026년 제1차 연석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훈춘시 당위 부석이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부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전시 정부법원 검찰원 연동 사업전개 상황을 통보하고 2026년 훈춘시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중점 사업 임무 목록을 심의했습니다. 훈춘시 인민법원 원장 박향자, 훈춘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리용우가 각기 연설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법원과 검찰원에서는 주체 책임과 조업을 깊이 파고들어 주동적으로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연동 기재의 진일보로 되는 보완과 협조 기능의 진일보로 되는 최적화를 추동해낸 바 전시 의법 행정 수준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원천 관리 능력이 부단히 증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집법 절차가 규범화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행정 소송 사건의 패소율을 낮추는 것을 법치 정부 건설에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기재를 통해 정부 부문의 행정 우세와 법원 검찰원의 전문 우세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행정 소송 사건의 양과 패소율이 쌍하강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 능력 수준을 절실히 제고하고 지도 간부와 일선 집법 일꾼의 법치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국에서는 상시화, 실전화, 양성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분야별 일터별로 사례식 교수를 전개하며 법치 사유를 운용해 사업을 전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구호 법률 보급을 잘 조직 계획하고 전개해 행정기관 자체의 법률 의식과 법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욱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예기 가능한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리조휘, 관아비, 리위, 유림, 소지위, 박향자, 리용우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6번째로 되는 전국 장애인 돕기 날을 맞아 5월 15일 훈춘시에서는 장애인 평등 권익 보장, 장애인 융합 발전 촉진을 주제로 일련의 선전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무 종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과 호조 우애의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훈춘시 장애인연합회, 훈춘시 사법국, 훈춘시 공안국 등 단위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부수를 설치하고 정책 해독, 취업 지도, 법률 원조와 사기 방지 선전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훈춘시 특수교육학교 사생들은 애심바자회를 전개해 학생들의 재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애심 역량도 결집시켰습니다. 현장에서는 곤란 장애인 가정에 위문금도 발급해 당과 정부의 배려를 그들의 신변에 전했습니다. 이날 중국 우정그룹 길림성 훈춘시 분회사에서도 장애인 돕기 행동에 적극 참여해 생활 물자로 가득 찬 애심 선물 꾸래미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5일 공전단 훈춘시 19기 3차 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석은평 총서기가 중국 청년 54 메달 및 새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보낸 중요 회신 정신, 공천단 성위 17기 4차 전원회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공천단 시위위원 후보위원의 사임, 보선, 후임에 관한 공천단 훈춘시위 19기 3차 전원회의 확인안을 심의 통과했으며 공천단 시위의 전국 문명도시 건설 조직에 관한 실시 방안을 해독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간 공천단 시위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위국 수변 프로젝트를 견인으로 전시에 공범한 다른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흥변 부민과 변경 안정 공고의 실천 속에서 책임과 담당을 다하도록 했는 바 각 항 사업은 착실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시당회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위국 수변 프로젝트를 심화하는 것을 장력점으로 서부교회 제1 방진을 정밀하고 우수하게 구축하며 사상 정치 인솔을 힘써 가강하고 청년들의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기층 조직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범범한 단원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훈춘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단원 청년은 훈춘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단 건설로 단 건설을 이끌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육성과 실천을 근본으로 사상 인솔을 강화하며 자원봉사를 심화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상 도덕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기층 치리에 참여하고 전시 공범한 다른 청년들을 조직 동원해 문명도시 건설 일선에서 신분을 드러내고 모범이 되고 선봉이 돼 난관 돌파 과정에서 청춘의 담당을 전시하도록 함으로써 훈춘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청춘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춘시에서는 정신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한 데서 덕을 숭상하고 손을 지향하며 서로 돕고 우애하는 문명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훈춘시 제1고급중학교 훈춘시 양광창업자협회에서는 손으로 애심 모금 활동을 전개해 고람에 걸린 고중 3학년 학생에게 치료비를 조달함으로써 작은 선의로 도시의 온도를 전달하고 따뜻한 선행으로 문명도시의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오전 10시 훈춘시 제1고급중학교 교실은 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생들은 진심 어린 마음과 애심 어린 기부로 짙은 동창의 정과 사생들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훈춘시 양광창업자협회 회원들도 아낌없이 기부해 주동적으로 병에 걸린 학생에게 의료비용을 조달하고 사회의 관심으로 생명을 호황했습니다. 소녀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생명에 대한 갈망과 교정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익숙한 교실로 돌아가 학우들과 함께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것을 희망합니다. 매 하나의 선의는 거리를 뛰어넘고 매 한마디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의 기부금이 모여 형성된 강대한 난류는 병에 걸린 학생의 의료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춘에서 서로 돕고 선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문명 기풍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춘시 위생건강국에서는 일전에 훈춘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연합으로 문명도시 건설사업 추진회 2026년 숙박업 위생규범관리 양성회를 소집하고 공공장소 위생관리를 더욱 규범화해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훈춘시 위생건강국에서는 공공장소 위생조례, 숙박업 위생규범 등 법률 법규를 둘러싸고 숙박업 영업허가증 관리, 객실, 및 공공용품 세척소독, 공기질 요구, 봉사태도, 및 분쟁 처리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종사자 자격증 소지 근무, 용품기구의 손님마다 교체, 소독, 침구류 밀폐 보관 등 규범 요구를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훈춘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시 호텔, 여관 경영자들에게 가격 감독관리 주의와 경고를 진행하고 성실 경영 주체 책임을 다지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춘시 위생건강국, 훈춘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여러 숙박업 단위에서 교육 내용과 대조해 자아검사와 시정을 진행하고 상시화 위생관리 단관을 건립하며 경영자 주체 책임을 시달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서기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부분적공업기업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19기珲春시정부제67차상무회의가소집됐습니다전시정부법원검찰원연동2026년제1차연석회의가소집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5월15일조당위부서기이며시당위서기시범구당사위원회서기인림소림이부분적공업기업에대해현지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숙근평총석의중요연설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성조당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실물경제를기초로제조업이주인이되는것을견제하고기업에봉사하는것은발전에봉사하는것이라는리념을확고히수립하며공업을크게틀어주는선명한방향을확고히해공업경제질적향상과증효를착실하게추진함으로써珲春의개방발전을가속화하는데튼튼한버팀목을제공해야합니다림소림은선으로대당길림발전유한회사珲春열전기분회사순봉시멘트제조유한회사팔련성탄광등기업에가서기업의생산경영상황을상세히요해하고관련책임일꾼과좌담교류를진행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공업은경제발전의안정축입니다관련기업에서는발전자신감을견정해하고시장기회를선점해야하며본업과조업에집중해생산규모를확대하고생산능력과효율성을높여기업의안정적인성장과발전을추진해야합니다관련부문매시직속국유기업과상시적인소통접목을강화하고귀한요구사항을제때에전달하며양질의자원을공유하고실질적인협력을심화해공영발전을실현해야합니다의리를평양해사회적책임을참답게이행하고자발적으로공익사업에참여하며실천과책임감으로지방발전에보답해기업의정감을채워내야합니다안전생산의최저선을지키고세가지관리세가지필수요구를엄격히준수해야합니다안전책임을최소단위까지세분화해이행하고설비점검인원양성위험요소점검및정돈을상시적으로추진해생산경영이안전하고안정적이며질서있게운영되도록확보해야합니다관련각부문에서는기업봉사의식을확립하고기업책임연동제도를철저히시행하며적극적으로앞장서봉사에나서인력에너지자금등생산요소보장을잘해기업이규모를확장하고강성기업으로성장하도록해야합니다소집이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본방송국소식입니다5월15일시당위부서기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당사위원회부서기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19기시정부제67차상무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근일공무원상무회정신을전달학습하고2026년도珲春시인민정부중대행정결책사항목록珲春시소리환경공능구획분방안珲春시공업용지표준지양도개혁실시방안을심의했으며珲春시2026년대학입학시험준비사업정황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珲春시소리환경공능구획분방안은소음배출규범과도시정밀화관리수준향상의기초지탱입니다각단위에서는직책분담에따라항목별로엄격히시달해야합니다장기효과관리통제기제를구축하고위법소음행위에대해서는신속히처리하고기한내시정하도록하며반복적인교육에도시정하지않는경우일률로법에따라처벌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공업용지표준지개혁을다그쳐추진하고항목별로검토하며동적으로조정해기업의착지전입지요건을합리적으로관리해야합니다대상입지심사제도를엄격히시달하고 다국 무역, 해산물 가공, 청정 에너지 등 종점 산업 대상의 착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심사 기재를 보완하고 전 과정 시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기한 초과 처리 사항에 대해 적시에 감독 독촉해 제도적 공정과 형식적 운영을 두드려야 합니다. 장기 임대, 임대 후 양도, 유연한 면한 양도 등 공급 방식을 영활하게 활용해 기업 착지 자금 부담을 절실히 경감해야 합니다. 전 과정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약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감독 독촉하며 신용 불량 기업에 대해 엄격히 제재 처벌해야 합니다. 리조휘, 관아비, 류위, 유림, 소지비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5월 15일 전시 정부법원 검찰원 연동 2026년 제1차 연석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훈춘시 당위 보석이 시정부 시장이며 시범구 당사위원회 보석이 관리위원회 주임인 장림국이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전시 정부법원 검찰원 연동 사업 전개 상황을 통보하고 2026년 훈춘시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중점 사업 임무 목록을 심의했습니다. 훈춘시 인민법원 원장 박향자, 훈춘시 인민검찰원 검찰장 리용우가 각기 연설했습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법원과 검찰원에서는 주체 책임과 조업을 깊이 파고들어 주동적으로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고 연동 기재의 진일보로 되는 보완과 협조 기능의 진일보로 되는 최적화를 초동해낸 바 전시 의법 행정 수준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원천 관리 능력이 부단히 증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집법 절차가 규범화되지 못한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행정 소송 사건의 폐쇄율을 낮추는 것을 법치 정부 건설에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정부 법원 검찰원 연동 기재를 통해 정부 부문의 행정 우세와 법원 검찰원의 전문 우세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행정 소송 사건의 양과 폐쇄율이 쌍하강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 능력 수준을 절실히 제고하고 지도 간부와 일선 집법 일꾼의 법치 능력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국에서는 상시화, 실전화, 양성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하고 분야별 일터별로 사례식 교수를 전개하며 법치 사유를 운영해 사업을 전개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을 추진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합니다. 구어 법률 보급을 잘 조직 계획하고 전개해 행정기관 자체의 법률 의식과 법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시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더욱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예기 가능한 법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리소휘, 관아비, 리휘, 유림, 소지휘, 박향자, 리용우 등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6번째로 되는 전국 장애인 돕기 날을 맞아 5월 15일 훈춘시에서는 장애인 평등 권익 보장, 장애인 융합 발전 촉진을 주제로 일련의 선전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무 종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과 호조 우애의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훈춘시 장애인연합회, 훈춘시 사법국, 훈춘시 공안국 등 단위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부수를 설치하고 정책 해독, 취업 지도, 법률 원조와 사기 방지 선전 등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훈춘시 특수교육학교 사생들은 애심 바자회를 전개해 학생들의 재능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애심 역량도 결집시켰습니다. 현장에서는 곤란 장애인 가정에 위문금도 발급해 당과 정부의 배려를 그들의 신변에 전했습니다. 이날 중국 우정그룹 길림성 훈춘시 분회사에서도 장애인 돕기 행동에 적극 참여해 생활 물자로 가득 찬 애심 선물 꾸래미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5일 공전단 훈춘시 19기 3차 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석은평 총서기가 중국 청년 54 메달 및 새시대 청년 선봉상 수상자 대표들에게 보낸 중요 회신 정신, 공천단 성미 17기 4차 전원회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공천단 시위위원 후보위원의 사임, 보선, 후임에 관한 공천단 훈춘시위 19기 3차 전원회의 확인안을 심의 통과했으며 공천단 시위의 전국 문명도시 건설 조직에 관한 실시 방안을 해독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간 공천단 시위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위국 수변 프로젝트를 견인으로 전시 평범한 다른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흥변 부민과 변경 안정 공고의 실천 속에서 책임과 담당을 다하도록 했는 바 각항 사업은 착실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새로운 한해 시당회 중심 사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위국 수변 프로젝트를 심화하는 것을 장력점으로 서부교획 제1 방진을 정밀하고 우수하게 구축하며 사상 정치 인솔을 힘써 가강하고
청년들의 책임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기층 조직 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평범한 다는 청년들을 단결 인솔해 훈촌의 고품질 발전에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다는 청년은 훈촌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단 건설로 단 건설을 이끌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육성과 실천을 근본으로 사상 인솔을 강화하며 자원봉사를 심화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사상 도덕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 기층 치리에 참여하고 전시 평범한 다는 청년들을 조직 동원해 문명도시 건설 일선에서 신분을 드러내고 모범이 되고 선봉이 돼 난관 돌파 과정에서 청춘의 담당을 전시하도록 함으로써 훈촌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청춘의 힘을 기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에서는 정신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한 데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며 서로 돕고 우애하는 문명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니래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에서는 선으로 애심 모금 활동을 전개해 고람에 걸린 고중 3학년 학생에게 치료비를 조달함으로써 작은 선의로 도시의 온도를 전달하고 따뜻한 선행으로 문명도시의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오전 10시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교실은 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생들은 진심 어린 마음과 애심 어린 기부로 짙은 동창의 정과 사생들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 회원들도 아낌없이 기부해 주동적으로 병에 걸린 학생에게 의료 비용을 조달하고 사회의 관심으로 생명을 호황했습니다. 소녀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생명에 대한 갈망과 교정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익숙한 교실로 돌아가 학우들과 함께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것을 희망합니다. 매 하나의 선의는 거리를 뛰어넘고 매 한마디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의 기부금이 모여 형성된 강대한 난류는 병에 걸린 학생의 의료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촌에서 서로 돕고 선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문명 기풍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일전에 훈촌시 시장감독관리국과 연합으로 문명도시 건설사업 추진회 및 2026년 숙박업 위생규범관리 양성회를 소집하고 공공장소 위생관리를 더 규범화해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훈촌시 위생건강국에서는 공공장소 위생조례, 숙박업 위생규범 등 법률 법규를 둘러싸고 숙박업 영업허가증 관리, 객실 및 공공용품 세척소독, 공기질 요구, 봉사 태도 및 분쟁 처리 등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종사자 자격증 소지 근무, 용품 기구의 손님마다 교체, 소독, 침구류 밀폐 보관 등 규범 요구를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훈촌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시 호텔, 여관 경영자들에게 가격 감독관리주의와 경고를 진행하고 성실 경영 주체 책임을 다지도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위생건강국, 훈촌시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여러 숙박업 단위에서 교육 내용과 대조해 자아검사와 시정을 진행하고 상시화 위생관리 단안을 건립하며 경영자 주체 책임을 시달하도록 독촉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할 방침입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잡고 건설 공약 책임을 강화하며 여러 공정 구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공 건설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대상 추진 동력으로 전시 실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훈천시 합성과학기술산업단지 대상 현장입니다. 현대화 가공 공장 두 개가 이미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시공 일꾼들은 열의에 넘쳐 작업하고 있고 공사 기계들이 고속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분망하면서도 질서가 있는 건설 전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훈촌 붕발 부동산 개발위원 회사에서 투자 건설하는 훈촌시 합성 과학기술산업단지 대상의 계획 총 투자는 5억 원이고 부지 면적은 8만 6천 평방미터로 주요하게 공장, 부대 건물 등 시설을 건설합니다. 건설되면 의류 가공, 전자 제품, 의약, 통용 설비 제조 등 각종 경공업, 친환경, 무공해 공업 기업 및 미래 신소재, 신에너지, 신장비, 신기술 등 첨단 산업 기업에 생산용 표준화 공장을 제공해 산업구조 조정의 보조를 가일층 다그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초나진 학교에서는 두 가지 감소 정책 요구를 단단히 둘러싸고 수업 전 등교 제도를 장력점으로 6인 모의식을 혁신해 학생들의 아침 시간을 수동적인 아침 자습에서 자주 성장 과당으로 전환시켜 학생들의 활력과 자주 학습 능력을 동시에 증강함으로써 변강 향진 교육의 부담 경감과 질적 향상의 생동한 화폭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초나진 학교는 훈촌시에서 전면 시행 중인 수업 전 등교 제도의 본보기 향진 학교로서 성주 교육부문의 학습 시간 관리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첫 수업 시간을 오전 8시 전으로 앞당기지 않고 통일된 아침 독서와 자습을 취소해 수업 전 시간을 학생들이 전적으로 자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교정을 거닐다 보면 교수청사 운동장이 질서 있게 개방돼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흥취에 따라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줄뛰기, 축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펼쳐지고 아이들은 뛰고 움직이며 몸을 풀고 있으며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과목을 예습하고 학습 심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학생들의 정신 상태뿐만 아니라 수업 효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 수업 전 활동을 시행한 후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이 높아졌고 참여 적극성도 더욱 제고됐으며 수업 완성질도 안정적으로 향상돼 진정으로 부담은 줄이고 질은 낮추지 않는 목표를 실현했습니다. 초나진 학교는 교육혁신 과정에서 향진교육 특색과 충분히 결부해 자주 운동 더하기 자주 학습을 깊이 융합시키고 협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축구, 줄뛰기 등 각종 체육 기재를 충분히 갖추고 운동장을 개방했으며 전직 체육교원과 당직 교원을 배치해 안전관리, 운동 지도를 담당하도록 해 학생들의 운동 안전과 체험을 보장했습니다. 동시에 자주 학습 지지도 최적화하고 있는데 다매체 교실, 과목별 기능 교실을 개방하고 과목 담당 교원이 학생들에게 예습, 질의, 응답, 독서 지도 등 개성화 봉사를 제공해 자주 학습의 취미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운동 후 활기찬 학생들의 모습과 책상 앞에서 집중해 공부하는 전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주 선택의 학습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주도성을 크게 높여 앙양된 정신 면모와 농후한 학습 분위기가 서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당면 훈촌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부단히 심화되고 도시 면모와 시민들의 자질이 점차 개선되고 제고되고 있지만 일부 구역에는 여전히 문명하지 못한 현상이 존재하므로 시급히 규범화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정화가도 북쪽에 위치한 풍범 광장에는 시민들이 수시로 모여 포커를 치고 마작을 놀고 장기를 두면서 공공 공간을 점용해 타인의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와 함께 광장 바닥과 주변 녹지에는 함부로 버려진 담배 꽁초, 종이 조각, 쓰레기통 옆에는 제때 치우지 않아 생겨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교정을 어기고 녹화대에 세워둔 것은 문명도시 건설의 초심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시민들의 공공의식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문명도시 건설은 사람마다 혜택을 받고 사람마다

0: 책임이 있습니다.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고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한 번의 일경험이 오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명도시 건설의 요구에 따라 각항 건설 임무의 실시와 세분화를 전력으로 추동해야만 합니다. 문제가 제때 해결되면 문명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리 풍경과 손에 닿는 온기가 될 것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훈촌시에서는 정시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한 데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며 서로 돕고 우애하는 문명 분위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에서는 선으로 애심모금 활동을 전개해 고람에 걸린 고중3행은 학생에게 치료비를 조달함으로써 작은 선의로 도시의 온도를 전달하고 따뜻한 선행으로 문명도시의 바탕색을 빛냈습니다. 오전 10시 훈촌시 제1고급중학교 교실은 애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생들은 진심어린 마음과 애심어린 기부로 짙은 동창의 정과 사생들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 양광창업자협회 회원들도 아낌없이 기부해 주동적으로 병에 걸린 학생에게 의료 비용을 조달하고 사회의 관심으로 생명을 호황했습니다. 손에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생명에 대한 갈망과 교정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익숙한 교실로 돌아가 학우들과 함께 대학 입시를 마치고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것을 희망합니다. 매 하나의 선의는 거리를 뛰어넘고 매 한마디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의 기부금이 모여 형성된 강대한 난류는 병에 걸린 학생의 의료 압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훈촌에서 서로 돕고 선과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문명 기풍도 생동하게 전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광천사회학교 길강의 집에서는 최근 자강의 빛을 뿌리고 장애인 돕기의 길에서 동행, 장애인 돕기의 날 주제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가운데서 정체론 감호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현장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전개된 애심 의무 진찰, 애심 리발, 정책 선전 및 보험률 보급, 사기 방지 선전 등 여러 구역에서 봉사가 전개됐는데, 이는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 주제를 절실히 지원했습니다. 사회 구역에서는 또 장애인들과 함께 물만두를 빚으면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 구역 대가정의 온정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大明演义》。
2: 花岛小将于镐，由于搅闹中军大帐，受到元帅徐达的严责，揍了他40军棍，让他身为八路接应使。于镐虽然把令接过来了，怀恨在心呐、单表攻打南镇门徐达这一路，徐元帅率精兵5000，他儿子小将军徐继祖提刀在后头保护他爹，于镐也跟来了。于镐心说话，你不叫我当八路接应使吗？随便我挑，我爱待哪路我就待哪路，我非跟着你徐达不可，我瞅瞅你今儿个怎么破阵。安且徐镐咱不说，单表这支军兵离开双龙山奔大阵急走，翻过几架大岭，前面到了平川，再往前走了不多，就到了金龙交尾阵。这是第一次破阵呐、元帅徐达在马上观瞧，就见这座大阵 方圆能有十几里地呀、啊。随高就低，修的是阵墙。离远处一看，跟那小万里长城差不多少。这阵墙一色是用条石修成的，外边涂着红色，高了下能有2丈4-5，跟城墙的高矮差不多，顶上也带着垛口。离着10几米一盏灯笼，10几米一盏灯笼。你别看镇那么大，是鸦雀无声，就好像空无一人。这时候徐达引兵就来到了南镇门。这座镇门跟城门差不多，双门紧闭，上的是碗大的菊花钉，兽面雕着铜环。镇门的上方有一块横匾，匾上有5个字：金龙交尾镇。徐达赶紧传令，大军停住。到了这块了，就不能随便行动了。你知哪块有埋伏，你知哪块捅了马蜂窝，这得行家伸手。朱深、朱永杰挺身过来了，大帅，把镇门交给我吧，你要多加谨慎。是，因为这朱深、朱永杰当初在普陀山跟景玄真人罗老道学过阵法，虽然不太精，也料之一二。朱永杰手提3黄剑，迈步来到阵门的前面，上下左右看看，心里头算计算计，从阵墙不能往里走。听我老师说过，靠着金龙角尾阵，阵墙的内外全都有壕沟、翻板、转板、连环板、脏坑、净坑、梅花坑，里面有冲天刀、立天弩。这一下踩犯了消息，生命就有危险，要想进阵非走阵门。但这门你得会打，你不会打还得把消息捅犯了。朱永杰心里都有数，来到阵门的切近，抓住左面这个兽面的铜环，这大环子有铜锣大小，锃明刷亮。朱永杰用手抓住，往怀里头一带，往左边拧了3扣，嘎吱嘎吱嘎吱吱吱吱吱吱吱吱吱，拧完了，噌，双脚落地，退归本队。你说这玩意儿，行家伸伸手，便知有没有啊？真拧对了地方，就见阵门轻轻地打开，滋呀，滋，咕噔噔噔噔噔，阵门这么一开，黑咚咚的。往里头一看，一眼望不到边呢，一片都是黑的。朱深点了点头，元帅，可以进阵了。冲！这几千军兵摇旗呐喊，就进了金龙交尾阵。这是头一道阵门呢。往里边一看，空荡荡，出来山就是树林。按着方向往中央无极土杀，但是没有2里地，就听见前面一声炮响，格外的清脆，伏兵四起，把道路给拦住。 当求我把量子妖松照如薄肉啊。徐达赶紧让军兵站住，立马横刀定睛瞧看，就见一面红旗之下闪出一匹战马，满桥端坐一员北国的大将。这家伙跳下马来，摘盔卸甲，能有一丈一尺挂铃，肩宽背后膀大腰圆呐、啊，就好像庙里塑的那四大天王一样，头上顶着三叉素发紫金冠，体挂连环甲，外罩白花袍，胯下红鬃烈马，掌中使一条明晃晃禹王神槊。这张脸长得好像螃蟹盖子一样，嘎里嘎大，全都是坟头，斗鸡眉毛，蛤蟆眼往外鼓鼓着，搂海带子绣着八宝，真好像火烈的金刚相反，一马趟翻拦住去路。有人认识他，这个人是谁呀、啊、就是北国大王胡尔卡金的二儿子，二殿下胡印。在前文书咱说过，这一次北蒙出兵有几员了不起的大将，头一个就是四宝将军托金龙，二一个前不正印先锋官大殿下虎牙，二一个就是这小子叫虎印。这条禹王大槊那是力敌万人，这家伙两膀子一晃有2000斤的余力啊，在两军阵前好像猛虎一般，确实不好对付。闹了半天，这头道阵门是他守护。徐达看罢多时，问两旁哪位将军出战。徐达的话音刚一落地，花刀小将于镐在他身边。于镐报复心也挺大呀，用鼻子眼哼了一声，哼，这元帅心里还没数呢，要对付虎印别人哪行，非你儿子徐继祖不可呀，他那么大的能耐，在这儿不露一露，在什么地方露啊？这就说的是风凉话。你说元帅徐达那么大岁数了，能跟他斗口吗？但是小将军徐继祖有点挂不住了，人有脸树有皮呀、啊。徐继祖心里说话，于镐啊，这可是你的不对，不管你跟我爹为什么，我不没惹你吗？素常咱们弟兄都不错，在一起吃在一起喝，你怎么今天把我也勺上了？方才你搅闹大仗啊，无理取闹，难道说我爹打你打冤了吗？过去就算了呗，你跑到镇里头说话还带刺儿，哦，你瞧不起我姓徐的，想拿话激我一下，大将军宁死阵前不死阵后，我能叫你僵得住吗？徐继祖火往上撞，催马摇刀，爹爹儿不才要战虎印。徐达一看坏了，儿子上当了，心说话，孩儿啊，就你这两下子你能是虎印的对手吗？但是你说不让他去，那于镐不更有借口了吗？让大伙看着也不公平啊，你当元帅的怎么向着你儿子啊，就得别人去，这话不能说呀、哎、 元帅只可点点头，儿啊，多加谨慎。遵令。徐继宗就来在两军阵前，但这虎印呲着牙咧着嘴，手里平端禹王金槊，往对面看看，一瞅来了一个银娃娃，银盔素甲，白马大刀，这小伙长得挺漂亮，光嘴巴没胡。你是什么人？在下徐继祖是也，官拜将军之职，福保洪武万岁。看着没看着，那个元帅徐达就是我爹啊。拿了半天是少元帅，哈哈哈，来来来，跟本将军动手。这家伙抡神槊就砸呀。虎燕也挺高兴，心说你别看这小子没名，他是徐达的儿子，这样要打死一个也盯十个呀。结果两个人一伸手，立时就分出高低来，这玩意儿不服气儿不行。徐继祖在他爹面前娇生惯养，虽然武艺不错，没有什么经验，今天家阵一紧张再一着急，这刀也不给使唤了，力量也比不过人家，让虎燕打了个手忙脚乱，没注意这刀正碰到禹王神槊上，给崩出去有好几十丈。徐继祖见势不好，拨马要走，这马刚一打横已经就来不及了。虎印这个家伙手疾眼快，使了个泰山压顶大树往下一砸，哎，你给我栽这吧，啪！可怜徐继祖眨眼之间命丧军阵，让人家把脑袋给打碎了。徐达在后边看得真真的，母子连心，父子天性，骨肉之情啊，眼瞅着儿子死得这么惨，当爹的这心里什么滋味？但是徐达那是大将，这种事儿经历的太多了，老头子心惊发个，觉着胸膛发热，嗓子眼发甜，一口血就撞上来，不愿意叫别人看见，赶紧拿战袍把口里的血沾净，闭上眼睛，吩咐一声把尸体抢回。人们过去把徐继祖的死尸抢回来了，这是正打仗呢，还能抬着棺材吗？用战袍裹起，找专人保管，等战争结束再说吧。但是徐达从心里也恨于狗啊，心说好小子，你要不使这个激将法，我儿能死得这么惨吗？正在他脑袋一溜号还没准备派谁的时候，在左翼之中是一马飞出，直奔虎燕。徐达也听着声音了，眨了眨眼睛仔细观瞧，出阵的非是旁人，正是新守降的聚宝山的小将军，名叫左登。这左登啊也是立功的心切，心说我在聚宝山看凉台投降了开明王常遇春，让常茂把我收服了，我那阵也说了大话，要在两军阵前立功。